0: 여군들은 말이지 하나 인디안 고름을 홀보여라 하나 거꾸로 돈들여 말라 쯧쯧나 마르카 페로와라
1: Yama Yimov, you're listening to Blackout on Triple J.